0: 라디오 말레이시아 방 FM.
1: 하이, 사이 아자 아지스. 좀 dengarkan Pahang FM di Cameron Highlands 100.3 MHz.